그런데 나 우리 아이야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그 무지 차야 어디 구원 여보만 반지 왜 봤어? 그만큼 아니면 달리야 왜 가봤어?